저 범파의 체계냐 워수 케냐 미엘님 말고서 원나고 체오냐 미엘님으로 원냐 원에 푸프로 나서 우체로니 후에냐 구프라님 너무 원대야 우리바야 주마시니 미엘님 원냐 모야 니바야 오오미야 파주스고 너무 배비비야로

왔으니 예수 뛰는 이모노 겉털적이나 겉토 막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내 아끼네 보이네 자 원기 강원 원 자 원기 강원 원 아타보미

하며 어버수여서 성패를 마하며 주님을 영원문을 열리는 我要把他们抱紧，然后我也在这，把地方放到中间，让耶稣占据。我要把他们抱，也让我们出去，来救我弟兄，扫把也不剩钱。